0: 시간 당가 아이콥 누아 푸노니 감장안니 무코몽고이 스퍼에 덴 에두라이 인데랑나 무코몽고이 스퍼에 덴타 좀폰센 우에 퀴고남 코니 따방단나 좀 달라가
1: 허샤

0: 초모집이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하 베비 나 바오 초 파치마 비오 노흐다. 어호 비 오야 레 까문 코 나비 오야 유. 치트포 오케. 나나 레 까문 코 시자 시마 나 레 마 오 초 까 까 비 까문 코 띵 초 나 하냐 리. 나 레 마 오 초 레. 나 바치마 비 하 자 비 까문 시마 띠 가 유. 나 레 마 오 초 쿠 차 따 타 하. 스 휘 수 지 타 하. 요베츠크나자베까문코테레치데크베뼈베샤베오뇨하타가테침베유나흐돌로다베코나레마오초베까문코나흐나바테가릴리가자자이가피우다오호코요다베자베라차밍그타오베까문코테조나하니

0: 시감 당아 아이컵 누아 푸노니 감장안니 무코몽오이스바이덴 베두라이 인데랑나 무코몽오이스바이덴 타 쯤폰센 무 아이 퀴고나 무코니 따방단나 좀 달라가
1: 버샤

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나 하냐. 마리 쇼비 부.
1: 하 베비 나바오 초 파치마 비오 노흐다. 호베 오야레 까문코나 비 오야유. 치트보 오케. 다나레 까문코 시자시마 나레마 오초가 그아비 까문코 띵초 나하냐리. 나레마 오초레 나바치마비 하자비 까문시마 뜨가유. 나레마 오초 구차다타하 스휘주지타하. 요베 츠크나 자베 까문코테레 치데크베 뼈베 샤베 오뇨 하타가 대침베유. 나흐도로다베고 나레마 오초베 까문코 나흐나바테갈릴리가 자자이가피우. 다 오호코 요다베 자베 라차밍그타 오베 까문코테조나하니 우타우주에고 노에나시베 치데크고 다베 자베비페시우.
2: 나이바라츠테쇼탄